샤루에이나 디에투 콩렐리 꽝날라이 바우시렐레바 마탐마두다 꽝날라이 바우시인바디 까리눙기누 하이르바디 펀시 나눙 요이마야에 따우달랑안바 다비에 싱꾸린 아빠안바당 따이방유 시다바나 하이 하이 말리마 타이방아 판베다 시다야이 나다야이 까야 이루이다나 포우탁바부 타이방유 시다바 마하기야 등아 뿌리라가 요이마야이 따우들랑안바 타비시엔꼬린 아판베두나 농포가 산아징아 산아이 탕두마 쿵득이 앙안바마나마 생망안 까릉레바마 뜸마두다 다이방이유 시다바마기야 등뿌리르가 요이마야에 따우들랑안바마나 말리마 다이방 반바드 시다야이 나다야이 까야인바부 본비에 지라 사디 군오비 까야나 시다야이 나다야이 둘로 그러거니 나무 타이방 판바나 구이나 툼누나 레이라바디 마 부마나 피리바 시다야이 나다야이 두 펑으로 이다나

한자기 비세이 시글로이네나 땅끝끝에 드신 독자바 레박링 비세이 루신지리 마탄기 더름다 부도는 락지리 동안동안 바 세습부 생대기 로컷자바 마니프리 마탐 미세이싱 고돌기 한부다 노마이팀 솔린로기 나이통 콘젤다 에겐드르틴 수브나 세이링부 마탐 미세이 고돌담자리

말림기 뽀룸디 낭타나 부부니 뽀룸 오이바 지바나 사나디 낭기 코셈니 따이붕 에코이 셈루바 에코이기 낭타나 와리 와비바 낭기디 에코이나 칼루데 셈비바 까오바 미오이바 에코이니 나야탕악나바 말림다 락바니 마야다 룹링에이 나야탕디 까오루레 미오이폭 팡라가 와클디 칼호데 아란바 뿜바 낙비유코

0: 아, 맞다. 아, 너 능칭사오리시네
1: 어이, 그리고 뭐 노예니세 애니 컨디션 넘데기 까이나 따로 아이나 하이브디 노예니세 애니 구동자도 넘데기 까이나 따로 넘데이 롱니
0: 따오양농아이디
1: 오 이거 뭐 넘디네 한덕이 뭐 복시도 나한테 뭐복 따라이락 되서 펑어로 니빤 수보도도나 아이가 가도보도
0: 아우 과이거세 야자 액터 오이도 오이 너무 또다 떠라 너무 기타 너무 엄두가 있는데 다마 테로 하이버지기 이제 영어 보간데디 다뭐좀 필요한 잡아 뭐 상어도 각다나다나 콘시 수야마루 오이나 간제이버
1: 많이 많이 시시 베리 임포턴트
0: 다마이 콘세 아돔 한바 다자버도 수야마 누가이 키버 오이 다마 아도 시시 다모 아 프랙티스 가디 또 비럭 벌레 이브 다마 콘기 마땅세
1: 마시 그노 또 오이 가이트리 얌 간능앙 봉엄나바 스케일 1을 라오봉엄나바 And the Kandalar Kanan meeting, one racing. The same of the Sazu, and the Oang Sapai, the Magi practice a Kanman Changi. And the Mina Koina Ozanila Dazai, Adi Guru still laying a day shodum, Conjelgi, Sizodum, Riaseltori, Hitereco. Lila, any lamps and a Kanadi, Bokelzi, Maru, Ibadina, Yamna, Shida, the Impasses and PH. Hadi Imam of the Korosuko, Conjelga Picnaco, a conging dream. Hadi Pazadabu Male, Minatao. 이마 가야지 아들 이마 가야니 거 윰시부 코이기 코이살기 윰 가야니 거 과이다 애기 본 시시다 애는 과이다기 눈시자 기비 높이 막할래 애는 그 실릴라그 라이브 프리시수 마한 비름바 프리뚜가 쩍 많아봐 맞추니 가야니 거 아들가 어허이 구름자리 애기 밍 LCM 런치엔바 마이테
0: 아도 콘기 와이스 하나링에 이제 담모 호시간세 아 레카이기 이니 인도 자싱세 담 담모이기 릴라 레이 하이르가디 가노 릴라도 호드링에 도에니 이세이 담아 쳇바 첸바세 따오리 와담 아 담모이네 삭바시 암 누가이 하이타레 담모 담보 간다 에또 마하오 모이 할레바 담모 바샤 타닝 한 바 누가이 한닝 바 바샤 타바 하이바시 모 담모 마이 파자바 티바 탐그라 간다 비엔드레디 아이 비가 오데 비사세 토야 본트리 하이바담 아도 수마이너스 오이버시가 데디 담은 이샤얌 삭버지네 뭐라 뭐라 이건 시디세 삭비럼 다리
1: 아 헬레게 드베기 야만 지넷 하이는 더원 왕 마다버기 야만 눙시베 야만이 마기 마스터피스 컬레이 칸가라가 아이나 숨 삭자버싱기 마락타게 하이타 이샤얌 땅 담비르 보면 안 고돌담 자기

0: 나하롤 기 콘질 다비리 동안 동안 바 토름 싱 선독도네 타한저리 베시 아카스바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 데기니
1: 헬로 공간
2: 파쿠딩 게로이베 탕자 공간기 토름데 선독저바 헬로 공간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라클리바 아거스키 탕쿤 마퍼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 니푸다 선독저가니
1: 담저리 베이람다 Nongju Thade Yen Sengi Section Thaurang.
2: Expert Twin Election Bigadaba, Dr. Asim Suresh Kumar, Retired Chief Technical Officer, KVK Taminglong.
1: Mian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Dial Tobiduna, Sharuk Yabiyu. Hello, Kungang.
0: Satajari Ba Channel Sigi. Ayupung Taraminit Kuntrani Toy. Tamjari, Radio Lila, Yumsi Kanana Lefauni. Lila Iba, Bimul Sang Mang Sataba. Lila Putokpa, Ning Tokjam Lokendrajit Singh, Putokpa the Tengbangba, Subhas Athokpam. Namidang Waram Pung Manga Makai, Tamjari Sumang Lila, Naitum Satpi, Mari Subamadi, Aroi Besharup. Lila Sanabi Gadaba, Peacemaker Artists Association. Aka Swaninfan, how's the Kayuki Pung Nipan Makaitare, Selung the Gi Rileda, Awang Nopoki Pauksing, Tava Fung Biragani?

0: 이마귀 붕어 이마귀 보톰바 낙낙다 우리 밥 맞다고 시부카리노네 이마귀 붕어 낭 목카리 맞다고 까오박이 이마귀 붕어 이마 목카리 워요하리바노네 이사도 말아이벅 티크라바니다고 만행 속통 행동자 키드라바니 내게 있어도 아 이마게 붕어 이사도 아무 하나 오버 팡러이다고 이마기 붕어 이마 붕어리 오이러스게네 이마기 붕어 이마 나야
1: 이마
0: 낭라 이브라 상하 옥상하 낭보네 낭랑 나한도 낭기 따이보토 모으나 기발하네 이마기 비마 가다이드 섞으니 하람바게 낭보 캉브로 아픔 다요 이마기 비마
1: 이마 에이스구나서 우드레 이마 가발다 여우락바대기 항제로게 아이들은 락세리 베시네 이마 안통에 타자 기드레다 고 이마 이마 아이 나 상가리 떠오자로 하면 이마 까만 눈을 씌워

0: 이비엠아 코아이 어이 바보 마카도 금타라가 이 옷을 나온 거
1: 라고 꿈처럼
2: 사치리니
1: 라고 시부
3: 이마가 바본가 나사싱나 구름자리
4: 때마 구름자리 이마
3: 이세 이세
1: 이거 또 말하지
3: 구름자리 이세
0: 하걸로 하걸로 하걸로 하도디 하도디
3: 낭부유
0: 이사 이거 또 말하
4: 마네 이마
0: 가리
4: 마기나 자 이거 또 말해 마네 바보 마팜 마두다 플레이트 아마슈 레이저레 이마
0: 플레이트 아마슈
4: 레이저레 이마
3: 레이저레 이마 플레이트 아마슈 레이리
0: 아두디 아두디 니 파마사니시
4: 마네 이마
0: 나코이 나코이게
3: 마네 이마
0: 마
3: 아이코이네네 아이코이네 델리다 레이링 아이드다 이코이코이다나 아이코이 니콧 미레스 아둠 타우크레 아두데기 앙앙아니세 아이코이기 아이코이기 사네마
5: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와나 봄 마둥

품색이 그돌게 하는대로 그저리 이솔마수 응아오보니 품세득이 나오보야마디 락스미 군도 군도 아니게 분부콘젤다 에켄드텐 수분의 사이랑바마디 아르케지테나 사이랑바 이세니 그돌던 자리 담이니시

0: Hello.
1: Hello, San.
0: Good afternoon, ladies. 토론도 너무 따라먹 저리 이카 나올 비로 번호.
1: 동주들 연반의 차.
0: 민영 땅딱 비우봐.
1: 동주들 연반.
0: 안브라. 안브라 따라먹 저리 그럼 그럼도 비리기 허주시고.
1: 농아제리 차. 차가 등어져야 농아제.
0: 아이 술라이 우파분이 하이네 탐 저리.
1: 어이차.
0: 까리와 품싱 펑독 비가 니가 시디.
1: 아, 차. 아, 거기. 골로신의 양포 겉비기 봐. 아, 거기. 소라 무더부어로 비로 무더부어로 고사 여기
0: 허이
1: 마법기 빼서 다 보세요. 그냥 보컬라기 이거 맞다 너무 좋다.
0: 허이 허이
1: 아도 기방 맞지 엠땅 아이 그냥 너도 저기서 봐.
0: 허이
1: 아
0: 엄마
1: 아이는
0: 허이 딱 비오 아동이 아빠 엄마 아닝 무펑도 비오 더 부터부 아마다 아마다 이까이 까이나 더 워펌싱 더 하이브 다르니까 양도
1: 파자
0: 부모 온다
1: 아이는 하이자 같아
0: 딱 비오 딱
1: 비오 양기 밀마이 오이가 하이자
0: 허이 허이

0: 누가 있는데 부디 게 동네 누가 있던 마망도 부디야 때때 부디 양팡 그래 바로 레슨 시에 월팡에 내기 좀더 그런 거뭐 양팡에 월달아만 토이 뭉팡에
1: 호이호이 아까는 수바에도 다들 우자래 양 누가 이제 인가 시 리싱아니 군마리기 상긴 나탁 에카데미 에워드 팡레비 이마시 라스쿠마리 탐발 사나데비나 아카스마니 임팔기 스튜디오 델링비럭라가 감동나 제고이기 람시다 상락키바 하이비기 마탕다 이마시나 마릭춤나 하이비람바 이마시부 아모하나 타가사리 이마시기 동기 분시다 나데 예크나 미양기 세바 다우방암 보이비오 안노 아크제고이 세기 람시다 밤제나 상락리베 앙앙싱부 이마시나 람징 람탁피두나 마코이부 마풍파나 미암나 마사캉바 미오이 아마 오헨비람모 하이베시가 로이나나 이마시가 시기다먹다디 카이나라스
0: 담노가이자라
1: Lishingani kunga marigi oina sanginata academy award phanglebi lairing bom lekai mayai lerak te lebi raskumari thambal sanaga ina obema ga unaduna warisha wa khoi huji puna tamin nakri
2: ahoi sebe ma
1: thawram sibu puthok bi thokjom renu bola
2: adu di sebe ma ai khoi wari wa tai shi shu tamin nara bani na ngasi gi di nupi gi thawram matanga sada lo sinna batawra si isini nau kainara si sebe ma
1: pani pani adu di na obema nasim chu yogje khrage

0: 아이쿠이기 삐크라바 이래이바 이름담다 허우기바 아이쿠이기 미워이까야나 하이바디 아이나 간자바다 마니푸리마 아이비에 마기 삭담 마세 프리티비기 마팜 구딩막다 가나나마 삭다 이 아트앤 컬처나 타 이 하이바시 아캉하이 까야싱나 아마디 미워 구딩막나 캉나라바 와팜니 아두고 마 와팜도 아이코이나 아쭘먹 오헬링 아시 바오바다 삐크라바 마니푸르다 폭박 앙앙 누피 마사 아마나수 프리티비기 라우크라바 마팜 마마다 살라가 마기 따우방암바 삭티 우타나 마기 짜짜리바 트렛 아두다 아이코이기 마니푸르 마마 삭다 아미 로이나 로이나나 인디아부 수아서바 아왕 바탁다 부르키바 가야 아마니 아두나 아이나 칸자이 마니푸르 하이바세 야암나 누가이바 단마기 케나발라이타바 강룩 쿠딩기 닝시나바 짜나바 미오이 바이바 마폭세 브라마나 사힐리 싱카야 톱타우드나수 폭팡암다바니 하이두나 칸가헤싱나 딱비 아두구 마마만냠 크르바 아모하나 폭카니 포오이 칸드라바 미오이바기 푼시부 아와이 빡달랑타두나 아이코이부 아와바기 아두곰바 이레이파 아모 오헨바세 아이기 타모예스 소크나 누가이자디 아이나 미암다 탐자닝바 아이나 칸자바 아이기 푸닝기 와롤 하이라가디 아이코이기 사나레바 마니푸르세 아생바 다루 다루바 사나레바 마니푸르 아모 오헨시 아이코이나 단마기 케나바 아사오 아상기 케나바 라이라바 돈바기 아마디 이나 쿤바 아쩌우바 아픽바 하이바기 케나바 탐다나 미오이바 하이바기 탐오이스다 레이디바 눙시나바 하이바시나 아마또이바 랑라 오이라가 아이코이지 세나 푼신나바 호나시 하이바와 밤마시 탐자닝이 마락탈라이박 티바디 아이코이에세 마탐기 마퉁이나 라이나티나 카야 수락타나 아이코이다 아와바 쿠동티바 카야 낭할리 아두구 마마야마시기 마락타 아이코이나 이라이라이나 아이기 타모이드기 부톡파야바 눙시나바 하이바시부 아이코이나 카리기 로신도나 탐가다기 아마가마가 눙시나시 사나시 아이코이세 픽처르바수 마굴레벨레박네 하이바세 프리티비기 카신 코야다 아이코이나 용나나바 파우 타기시 아이코이 산티 오벨레박 아모헨시
1: 이레이팍 레이람바나 아이코이 레이람바니 나 쩨나비 부아리 아시 이말레이팍키니 마엑 아마숭 론시수 이말레이팍키니 동안 동안 바 푸룹 싱아시기 욤레이 카이레이 징 파두렐 마우사기 쿠돌 카야 넘나막 이람담 이말레이팍 마니푸르키니 아이기 이말레이팍 아시다기 헨나 파자바 카다이다부 레이리카바 눙시다코 아이기 이말레이팍 Nungsiba pumnamakki haurak famni imalai bak. Chingmi tammigi itinna famni imalai bak. Inat ki sauktok famni imalai bak. Piktakna kayada nungsi khraba ek imalai bak no. Mangko manglan kaya leptana. Mangmi nakhisi irai pak iramdam sigidamak. Mangphau nahan si noomadi. Ngai si numitoi khoisu. Lepkum si mathau sangbadi. Thazabagi pangal pishi. Mutnai draba thawai oihansi mabu irai baki mangli mamanglanda irai baki mangli mamanglanda hoji tabire manglai pakta aigi irai pak iramdam thorom puthokpi nongthombam roma thorom lantokpi khiba yumnam bablu
2: Tabire, Manglai Bakta Aigi Irei Pak Iramdam. Thorum Lantuk Pikiba, Yumnam Bablu. Thorum Putokpa, Nong Tumbam Roma. Thorum Santukuna Tahan Jaribasi, Akasvani Imphalki, Sangai, Chenelni. Haujik, Mirko Basida Amukasu Pudunu Lakchari, Manipuri Filmisai. Kudolgi Hanmadala Kuchari. Nakin Thagi Yening Film Sidagi Kongrai Lapam Dinesh Sharma Ki Konchelda Pukrambam Joy Chandra Na Sairang Ba Amadi Tijendra Na Sairang Ba Ishaimi Tamil Sidagi

그도 얼기만 탕다 물러 곧자리 잉아기 단일 젊으시다기 런비르통나 아무리 빠일 아니게 본부 콘젤다 카이딤 이모나 세령바 로이나나 런비르통나 마사몽나 세랑바 이세니 나 좀 더 늦어 하기나 아빠다 땅 주비 이세 그도 덤자리 담이나시

땅크가 쓰기 성 세기 구돌게 로비들로 굿자리 닝템 나이트 필름 시대기 농마이 챔 솔렌드로 어머디 캐트리미움 미디아 아니게 분부 컨젤다 도네셜 건섬 세랭바 레이네나 고피나 세랑바 이세이

0: ngaiko ta kisi ta vikri thorum santutna tahan jari basi akashw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ni hauje kungkhuma sida ta birasi sumang lila naitom satpi lila sigi mari suba aroi basaru sanabiri bakangbo peacemaker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oni lawirasi sumang lila naitom satpi lila sigi aroi basaru
1: ꯑꯩ ꯎꯐꯨꯕꯤ ꯌꯣ ꯁꯦꯕꯤꯌꯨ ꯀꯔꯤꯝꯇ ꯀꯥꯏꯗꯦ ꯑꯗꯨꯕꯨ ꯑꯩ ꯋꯥꯁꯤꯡꯁꯤ ꯃꯨꯟꯅ ꯑꯃꯨꯛꯇ ꯂꯣꯏꯕꯕꯨꯗꯤ ꯇꯥꯕꯤꯀꯣ ꯍꯧꯖꯤꯛꯃꯛ ꯃꯍꯥꯛꯀꯤ ꯑꯅꯥꯕꯁꯤ ꯀꯔꯤꯒꯨꯝꯕ ꯂꯦꯄ꯭ꯔꯣꯁꯤ ꯑꯣꯏꯔꯝꯕ ꯇꯥꯔꯕꯗꯤ ꯃꯍꯥ 나사 아무튼디 라잉 저게 이마
2: 야래 이봉어 이마기 시대디 이봉어 라잉 바가야 농아래로 이자나 독터니 라잉 바야므 빰비르가나 레카 시대가나가나 아나 벌레게는 틸가 잉비르로 아이 이몽 시대디 라잉 바수가야래로
3: 아이 시장 아이
2: 야래 야래 시장 아니 이노 닥터 소이나 오시는 왕왕가 뭐 거의 빠구나 빵터비래 이제 까리기노 마이브레 라잉 뭐 맞담다 까리 하이게 뭐 거의 빠구나 한 번 마이브레 라잉 맞담다 까우 맞담다 맞담다 까리 하이게 봐
1: 나 띠레 띠마 레프로시 해벌레나 아세 마이코백트림 레피고 오마이 아무나 토안마니 하우지 하우지 마시 파네 바히라 마칼 까야마 수토르가 바니 간도 싱나비게노 리파미신 답선 클로프라지민 아스니 싱 바히다 마칼 까야시나 이라이라네 라이 멍가마 바니 마 나사 무튼 마기시 레프로시 거름 바타르바디 라이봉트 디 잉즈게 게도기 마
2: 이봉 아무 토나 고 타비그레 아이스 디 라이 마 수기 아야레로 누가 아래로 하이자레 까리 노 이봉 아무 와 마카 타바 수암나 밤비리시 까리기노 야레 야레 여비로 이봉 야레 야레 와로비노
1: 아이디 마부누 시베데기 락세바니 마야므 야비드르바니나 아이기디 우파일리지디 아이 뭐 여우자라게
4: 돼. 아니 아이콤
2: 뭐이나오
4: 사케비야로
2: 까리 놈의 실을 묵도
4: 넌 사케비야로 해야지 넌 사케비야로
2: 해야지
1: 바보 뭐하이 사분에 당면에 마야미 모두 양반라네
2: 가리
1: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2: 가리 가리
4: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2: 가리 가리 가리 가리
4: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리
1: 哎呀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我不要
3: ಸ್ಕಂದಿ
1: ನಮಗೆ ತಗೋಶಲು ಐನ ಬೋಲ್ ಪದ ಮಸಿನ್ಸಿನ ನಂಗೆ ಮಾಯ್ದ ತಿಂಗಕ್ಕೆ ನಂಗ ಮಸಿನ್ ತಿರುಕೋ
3: ಹೋಯ್ ಅಮ್ಮ ಅನಿ ಅಹಂ ಮರಿ
1: ಓ ಇಮ್ಮ ಪಬು ಹೌಜಿನ ಸಾಗಿ ಬೋಲ್ ಪೆನ್ ಮಸಿನ್ಸಿನ ಮಾಗಿ ಮಮಾಯ್ದ ಲರಿಬ ದಾಕ್ಫಮ್ಸಿಂಗ ಸಿದ ತೇಂಗ್ಮ ಮತಂದ ಮಾಕ್ ತೇಂಗಿ ಹೈಬ ಖಂಗ್ದಿ ಏನ ಹಾಯಿ ಲೋನನ ಮಮಿರ್ ಉಶಲಲಗ ಬೋಲ್ ಪೆನ್ ಮಸಿನ್ಸಿನ ಮಾಗಿ ಮಮಾಯ್ದ ತೇಂಗ್ಮ ಮತಂದ ಮಾಗಿ ದಾಕ್ಫಮ್ ಲೈತಬ ಜಗಾದದಿ ಮಹಾಕ್ ಮಸಿಂಗ್ ತಿರಿ ಎದುಗ ದಾಕ್ಫಮ್ ಲರಿಬ ಜಗಾಸಿದ ತೇಂಗ್ಮ ಮತಂದ ಮಾನ ಮಸಿಂಗ್ ತಿಬ ಲೇಪ್ಖಿಬ ಮಸಿಮಂಗ್ನ ಮಾಕಿ ಅನಾವಸಿ ಲೇಪ್ರೋಸಿನಿ ಹೈಬಸಿ ಕಂಫಾಮ್ ತೌರೆ ಇಮ ಸಿನಬಿಗೆನು ಮಯಾಂಪರಮ ಪಹತ್ಪಿಗೆನು ಮಾಗಿ ಮಮಾಯ್ದ ಲರಿಬ ದಾಕ್ಫಮ್ ಸಿ ಮಾಗಿ ಲೈಬ ಯಾಮ್ ಫಬ ಹೈಬ ತಾರೆ ಹೌಜಿ 1-2-4 ಬುಗ್ದಿನ ಲೇರಿಸೆ ಅದುನ ಮಾಕಿ ಅನಾವಸಿ 1-2-4 ಬುಗ್ದಿನ ಲೈ ಬನಿನ ಲೈಯಂಗ್ ಬದ ಲೈ

0: 阿姨本身也较高嘞，阿姨好像学了本事些，安那有办法补暗呢？本来嘛是，咱去过日呢，但是那么阿姨，咱去浪漫多了吧呢？
1: 浪漫计划还念瑞西哒。안아우파나부화나바안아버기말하면서대전바강전마이브시디독터생기마타오니아이네담즈르바독터담오부두기마이니나시낭기안아우파리브시아이기디아한마마이빠악바니라만기와도하이네로이시아도낭나살라글라이루그도리바딜레기레디스호스텐도아도다코이시네야독터소나리슈레이바니몽몽다시티엠도비비라모시티시팡아가디아이네타락바니하르가디만수낭부디헬기마땅다디양나부띵빵까니
0: 야네피세기
1: 시웅따신대빠이샌비우모히니
0: 하이비우
1: 아이기뿐시다오로이다보멍아목다멍키드리아유눈틴누비당마땀코디막다낭기와칼나이부보타한키디나시슈홍볼리드리마시부망라로이드나또라가드라네
0: 비나스
1: 마시기바쿠마마트비비름야로이드라
0: 하우시아무나호나나아이브는원다카리하이코하이바게아야키디하우직다이마바붕나아루이바분시기아사다마이수르글레와파마시다다용파시테이롬돔레서방금디와파우당디아이브는기와항도기바쿰피한비가노
1: 무히니아이디나학나타나분시시다가나그문피엠뜨가칵루홍로이하이나칸키부도가시슈홍벌레트리
0: 그리미나스
2: 독터르그무이니가
1: 오나이브칵드나쁜시시로유하이나담크라바
2: 바레
1: 아이낭부사우르로이아사우디와스와루디
0: 미나스
1: 바레아이드아이무욕하게무인이틴바잡히게도리브라
3: 아이샤사로이소음잡히게도리브라
1: 아이샤사로이다무인이에딜리르사토리에따져봐두다마나레유도리브호스텔두다아이코기마루어머극레이바시티임도비비라모하이자기네락사람바니무인이낭디마탐코디막다아이보드기낭나닝자바코디막퉁자보유코아야무여울기
0: 아니아따왜이만한작사미나싱가달라오하여가어디다라이디가히노
3: 작가사닝디다작드나띠뚱벗어숭야야띠아이가다이든엄사크라사라칼레
0: 따왜디가다이사띠바
3: 강대아이야코일에가이시라이닝학드레성강대소라이닝학드레
0: 가이누따왜나아이드보내가해봤으니용기인걸금분이
3: 무인이낭나호스탄들레비르누아이브로무인이
0: 다보이아나아버려보누아이브홍나브로
3: 아이디누아이야무아이낭나노무노무기마쨘마쨘펄락부이누아이브다가다이드누아이펑강다바아마나무이노르무아비마시와지도와시쿠라이모가짝은야비다이네쿠라이모디
0: 바봉이톨라니아도이마가거기불러야꽃파우등살루시
3: 아이보
0: 살루시
3: 낭나사크라바데이독달라뽕노에살라바디에쇼딜리다사카네
0: 다보이디딜리다가도부사대바
3: 강대낭우드바데이레이바마보에낭우나바기다먹다에쇼딜리다쿵깝다보이강대텔하가리식문이강대아팡바마이타타오글어르케노둠팜레이드라가나코기호스테인기팔하는가아르가인슈퍼레일가레드나레카이부크리아서보시다코앙네누둥바서옹키살라룩투네레르가낭부할락뻥아이바라다카이오타코스낭나야드나토
0: 따보이낭나알리바도아이브눅시바이브드라따보이
3: 낭부눅시바나따가눅시다두와낭부아이기오이바나따가오이다와이카디무이니낭부영자바낭기나낭들라이브팡자바미마안나드라바앙아오마니아이기와바그리노합숙한다만답이봐도같은애인누가있잖아에이에이싫어모이다아주머니뻐다하면돼마음에
0: 다보이낭내이브아픽방황무

0: 아니 아니 칼물아 에이 미웨비가 숨어 탐어 입을 숙항이
1: 뭐니
0: 아이 눅시 입을 숙항이 다보이
1: 뭐니
0: 분시시다 아이는 부탱아지로 보시나 로이나 하이드라바 빨리 범캉드라비 빡다 낭나이브 부탄아 보원나리
1: 뭐니
0: 탐어이 시흥나 라한데는 센터덕과 미웨비가 숨어와 걸러는 보소 아이니 깔고 높이바이
1: 뭐니
0: 깔고 맘마담다 아이는 낭보 아마와 모이니까 간 기대에 담아
2: 예마 가리가 까가다는 모양 말해 나오
3: 하이 나오네 모양 모이니 가리가 아이마 모이나 맹주는 진도고 라브라 라오라 야포 폭사루시 나 생기 포세 와 바시 가리 좀 다불로 하이 라오라 맘땀 야드리 라오
0: 다보이 아이 아이 셀피기 다보이
1: 네
4: Auzik tavi kre. Sumang lila naitom satpi lila sigi aroi besaru. Sanabi kibakangbu Peacemaker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u ni. Tharom sandutuna tahan zari basia kasw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ni. Auzik pungpam sida tavi rasi. Khundrakpam Ramesh Kumar Singh dagi Berlin.

0: 아카스만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의 토롬 더비리버 뿜나먹부 뿜펌 쓰다모 하나 따라함 녹서리 토롬 선독두는 다한자리바스의 아카스만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기는 미당이 토롬 바링니 하우직 더비러시 마탐기 오펌다 마니포르 부와리다 오거스 27 아이바 도터 사펌 딜립 애시스턴트 프로페서 마니포 유니버시티
1: Leibak ama natraga khunai ama da miyam hopna haukiba iho natraga miyam hopna laukiba kholaugi iwai inil matam sangna ningsingduna lei akau bagi leiro lungda

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기쁨파마시다 보드는 락서리 굿이브닝 마니포 토로마시다 마릅스는 코이다비바 마니포리 마타미세이 나트가 마니포리 플라미세이 에코이기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라시다 텍스 메시스타 나트가 왓츠업 메시안저다 누미당이 풍마플 파우기 만웅다 칸비락바 야라가니 에코이기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아무하나닝 싱자리 9863102016

0: 헬로 건강.
1: 다 쿠딩 게로이베 당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락리바 어거스키 땅꾼 마플 누미당기 뿡따룩 미니 니푸다 선독자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들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 리타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dial to Vidura Sharukya Biyu. Hello, Kungang.

0: 헬로 건강.
1: 다 쿠딩게로 이베 당자 건강기 더럼다 선독저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락리바 어거스키 땅꾼 마퍼 누미당이 뿡따룩 미니 니푸다 선독저가니
0: 담자리 베이람다. 농주 다들 옌생기 섹션 타우랑.
1: 엑스퍼트 위넬랭신 비가다바 닥터 아셈 수레스 쿠마 리타이드 치프 테크니컬 오피셔 케비케 타밍롱
0: 미얀 스튜디오 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다일 더비드라 샤룩 야비요. 헬로 콩강.

마담나 랩드나 숨허진 키 카믈루브 숭암데 아로이비 세이 란톡세나비기 뿡컴 수여럭레 아로이비들 란톡사가 도르바 이세이 시기다먹 동안동안 베스메사니 각펑제리 한베기 SMS시 파톡세리 타우럼 보비리바살 러북달라우 뱅바짝루버기 아와바 포타자기 이세이 야마타자기 레카이 파캉 플람데기 푸스파라니나 삭바 이세이도 소이드나 타한비오 와파마시가 로이나나 이세이 칸비르클리바싱시나 가시콜 메야이 레카이데기 산티발라 아마디 마코이가 로우 뱅미나바 콜랑누피싱 페마 라이비 이나우사 수난다 라타 낭비 마마눙시 아마디 따다모차 마얌시가 푸나 타미나자게 하이드나 타비럭바 SMS니 이세이 시기다마가 토파 SMS바 방자리 타비럭리바 마룹싱시나 농숲 선젠밤데기 로날 딜로타마 아마디 헨토이바 마얌시나 타비럭바 SMS니 Marupsing na kweda na kanbirak libi isa isi, laikai pakang flamasidegi kanbirak pani, isa isi busisak libi posparani, nandoan ni ngomong yung mayekta, sayrang liba, biki, ngasigi kudol gero ibada, punatami nasi.

아로이브기 볼로이나 나이리브 콩사치다 미요이브 이코이기펌다 지혜나 본누나 탐한 능리브 농시브기 타우리 공고이두기 기시디 토키브구이리 마시나니 히람 코딩막다 본신나바 거보와 헤이시나 우천짜나 랭다나 각 레이위아랍트리바 미가 미가 낙시나바 로이나티나바 농시나바 야랍트라바다 타이봉 팔시가 이코이가 가름나디 낙시나바 감루가니 타모이기 마리나 탓크라바다 미농시기 콩골 나무트크라바다 타자바기 랑삭타기 랑진나 망크라바다 피담마마디 이제나 깨고 울어트크라바다 나시디 마루보미기 삭담니 우럭리바세 yekna yang china bana tuhat na bana namza namtek na bana sakti tabu hida na bana zat bizat khairu bana tahai waidrab singi maruna naupu halakhi ba malem singa sidi lan haiba praloiduna taibang safong lakle karibuno lan mahang na loina rakliba kainaba setna khainaba gi makeup mirau khol natna uraroi anoba yening amatasu mang do uri balam damse mane lekang lani marubumi ni

호진 미당이 뿡따라 사켄 따라서 캐브가 로이나 뿡펌 마시다 FM 상하이 채널기 아로이브 토럼 부드는 락세리 눈밑 코딩기 맞다곰 뿡펌 시들란 톡세리 동안 동안 비기트생 마탕마탕 오이나 그돌기 한부대 다산 저거 도리바 기라시부 세석리바 기수월 구마르